grand opening, grand opening, grand opening. 나우리 아르카스타 머신이 갑자기 이야기 하나가 오고긴 아나 그랜 오프닝 한 컴퍼니의 밸류 시티 아리 이나 그러이안 나나 스토아리 에 카이타라멘트 코프르미우 이 베션 더 런 어바웃 나고메이 바 이야기 미 파인 가미 레이디스 내 아까 이야기하고 맨스 내 아까 이야기하고 어까 이야기나 빼나 시미 바 이야기나 빼 아예 파인에 테인 나론 도리 보긴 워라워리 어이 분노니 아이야 아이 카푼다기 니 빼뺀토 나 빼 이야기 게메이 어까 키와 아나가 오고기 밸류 시티 데 카푼 Ntenu wa sepeda mpa wawa tanga wapi maono wa tia wa roi wawa tepakan tai. Kamdaba, awasapena ni kaisipo the value city ipeso ni kaitara metoran pauti.

grand opening, grand opening, grand opening. 나우리 아르카스타 무시니 카페니 이야기나 고쿠겐 키야나 아나 크랜 오프닝 안 컴파나 밸류 시티 아레 이나 코로이안 노나 스토아리 에 카이타라 메토 코프로미우 이 페션 더 런 어바웃 나고메이 바 이야기미 파인 카미 레이디스 나 카야나고 멘스 나 카야나고 오카이리나 페나 시미 바 이야기나 바 아이야 파이나 테이나 론 도레 보킨 워라워리 오이 푼노네 아이야 에 카푼 다기니 베 벤토 나 페 이야이 케메이 오카키와 아나 고쿠키 밸류 시티 데 카폼 Ntenu wa sepeda mpa wawa tanga wapi maono wa tia wa roi wawa tepakan tai. Kamraba au sepeda ni kaisipo The Value City ipeso ni kaitara metoran paut.

경고라는 전화한테 오면 이거 이거 존재하는 것도 말하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grand opening, grand opening, grand opening. 나우리 아르카스타 머신이 가빠네 이야기나 고구겐케야나 아나 크랜 오프닝 안 캄파나 밸류 시티 아리 이나 크로얀 누나 스토아리 에 카이타라 메트 코프르미우 이 베션 더 런 어바웃 나고메이 바 이야기미 파 인카미 레이디스 나 카야나고 멘스 나 카야나고 오카이디나 바나 시미 바 이야기나 바 아야 파이나 테이나 론 도레 보킨 워워리 오이 푼누네 아야 아이 카푼다기 니 베벤토 나 바 이야이 케메이 오카키와 아나 고쿠키 밸류 시티 데 카폼 Nte nwa sepe tempa wawa tanga wapi maono wa tia wa roi wawa tepakan tai. Kamdaba au sepe na kaisipo the value city i peso na kaitara metoro ni pauti.

grand opening, grand opening, grand opening. 나우리 아르카스 타마시니 카페네 이야기나 고쿠겐 켄 아나 크랜 오프닝 한 캄파나 밸류 시티 아레 이나 크로이안 나 스토아리 에 카이타라 메토 코프르미우 이 페션 도 런 어바웃 나고메이 바 이야기미 파 인카미 레이디스 네 카야나고 멘스 네 카야나고 오카이디나 바나 시미 바 이야이나 바 아야 파이나 테인 런 도레 보킨 워워리 오이 푼노네 아야 에 카폰다기 니 페펜토 나 바 이야이 케나이 오카키와 아나 고쿠키 밸류 시티 데 카폼 Nten wa sebe tempa wo watanga wo pi mono wo tia wo roi wo wa tepakan tai. Kamdaba au sepe nene kaisipo the value city i peso nene kaitar meto run about.

grand opening, grand opening, grand opening. 나우리 아르카스타 마시니 카페니 이야기나 고쿠겐 케나 아나 크랜 오프닝 난 컴파나 밸류 시티 아레 이나 크로이안 노나 스토아리 에 카이타라 메토 코프리미우 이 페션 도 런 어바웃 나고메이 바 이야기미 파인 카미 레이디스 나 카이야나고 멘스 나 카이야나고 오카이리나 바나 시미 바 이야기나 바 아이야 파이나 테인 런 토레 보킨 워라와리 오이 푼노네 아이야 에 카푼 다기니 베 벤토 나 바 이에이 케메이 오카키와 아나 고쿠키 밸류 시티 데 카폼 Ntenu wa sepeda mpa wawa tanga wapi maono wa tia wa roi wawa tepakan tai. Kamdaba osepeda ni kaisipu the value city ipeso ni kaitara metoro ni paut.

grand opening, grand opening, grand opening. 나우리 아르카스타 마시니 카페니 이야이야나 코쿠겐 케나 아나 크랜 오프닝 안 캄파나 밸류 시티 아레 이나 코로얀 나나 스토아리 에 카이타라 메토 코프르미우 이 페션 더 런 어바웃 나고메이 바 이야이야미 파인 카미 레이디스 나 카야나코 멘스 나 카야나코 오카이디나 페나 시미 바 이야이나 페 아이야 파이나 테인 런 토레 보킨 워라워리 오이 푼누네 아이야 아이 카푼다기 니 페펜토 나 페 이야이 케메이 오카키와 아나 코쿠기 밸류 시티 데 카폼 Ntenuwa sepetempa wawa tanga wapi maonogwa Ntiawa roi wawa Tepakantai Kamdaba Osepena na kaisipo The Value City Ipeso na kaitara metoran Pout